0: 라디오쿠.
1: 이니 라디오쿠. 목간 이니 라디오쿠. 목간 이니 라디오쿠. 이게 거기 또 세다 무양기 또 이니 라디오쿠.
2: 에, kenapa kalian berkelahi?
1: Ini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2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3: 96.9.
1: Ah, aci ya? Radio apa nih?
2: Ini El Koga Radio Bali.